우선 따라 이슬람 학교 스카니크도 도키, 디포트, 소시테 무바산부가 놓고시다 또 관계라는 아라비아 문제의 고대시아 혼나도의 고대의 가테요 가구의 공예품을 미루고가 되기ます. 가테요 설치비와 가스테 무바산부의 이에다 자미 모스쿠프구 시세츠의 주위에 발견されました. またこの博物館に保管されているジャミラセムボスクの広大のムスタカーも含まれます。この博物館で見ることができるもう一つの興味深い点は木の板で作られた巨大なアルコーランです。木の板にはアルコーランの23ジュースの説が刻まれています。